0: 빨지 않는 대신 정비 얼마 전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야. 괜찮게 하는 게 아니면
1: 이들서 콘솔이 애매도 엄마 하면 그냥 이스터 산 조축사를 얼마든지 엄마 말 가져나마
0: 어게 제비스 별대
1: 어비 안 익사프트 이들 루트 괜찮게 좋아하는 나라 다
0: 다가 하타나
2: 하타나 하타 하타
3: 박수다
2: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타